0: A4 대시에요. 영어 에데메 수기요. 네. 베베데요. 베베데요. 에이 수바나 스마리 수바나 스마리시. 원유왕. 나 스파가니 맨. 나 브랜드 고톨리 페리. 이제 메시토피요. 나 파스 벤 브랜드.
1: 아 메시토 메시토.
0: 파스 에프사나 아스마와 트로우나 가미토. 프로블레미요. 미나 모니 트로아 스파. 모니 너 데.